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부르고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많은 고백 또 많은 말씀 중에 이런 소원이 있으셨대요.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백. 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증명되는 거겠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여러분 잘 들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함께 하셨지요? 함께 외치셨나요?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길, 샬롬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보영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돋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투르바의 축복한 오라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기쁘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가세요? 목사님, 웬 배낭을 메고 계세요? 어디 가세요?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영혼이 밝으시네요. 이게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닌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짐은 눈에 보이니까 저분이 짐을 지고 있네 라고 알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짐을 숨기죠. 보이지 않게 꼭꼭 내 안에 숨기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는 나밖에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눈물 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멀쩡해 보이는 얼굴로 그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왜 그렇게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다 짐을 꽁꽁 지고 마치 이 짐이 나인 양, 내가 짐인 양,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와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세계 평화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 각 교구와 부서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당장 찾아가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당장 전화를 드려야 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조용히 목사님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전화는 좀 나중에 하시죠. 지금 너무 힘들어 전화 받을 상황도 못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위로조차도 소용없는 그런 너무 아파하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과 8월 맞이해서 이 여름철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예, 오늘 제목을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다시 한번요.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내리고 쉬겠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야, 이걸 왜 지고 있었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의 그 짐, 그래, 잠시만 내려놓고 쉬면 어때? 그 짐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 짐을 외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짐을 잠시 맡겨드리고 잠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늘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나의 숨을 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기꺼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돈 많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죠. 우리는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나 누구 만났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를 쫙 깔아요. 나 그 사람 만났다? 야, 나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VIP, 가능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나를 끌어줄 사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 또는 우리에게 뭔가 팔로워를 모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오기 전에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내가 좀 뭘 이뤄놓은 다음에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에게 오라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시는데 그럼에도 에이 조금만요 저 이것만 하고 갈게요. 예수님 저 이것 좀 하고요 좀 멋들어지게 보란듯이 좀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주님 기다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들 사이에서는 통해요.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죠. 부모들은 자녀가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뽑아지게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일해라,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내 아이가 없어져서 정신없이 찾고 있는데 그 아이가 멀쩡한 얼굴로 뽀샤시한 얼굴로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로 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아,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좀, 좀 좋은 옷 입고 이왕이면 조금 깨끗하게 날 만나면 좋겠다 이런 엄마 있어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꾀죄죄해도 좋아요. 다친 데만 없으면 돼요. 완전히 구정물을 뒤집어 써도 내 아이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나타나면 그걸로 부모님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에게 나아오라 하실 때에 주님 저 부끄러워 못 가겠어요. 저 너무 짐이 많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그 짐을 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의 응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모든 짐을 진 그 모습 그대로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아오시면 돼요. 제발 저 아직 담배 못 끊었어요. 저 아직 뭘 못 끊었어요. 저 아직 여기 중독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찾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인데요. 두 번째 핵심 같이 한번 보여줄래요? 시작.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이 수고와 이 짐의 가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수고와 이 짐의 가치를 아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살려면 편하게만 살려면 이 짐 필요 없어요. 수고 안 해도 돼요. 나 하나만 생각했으면 여러분 나 하나만 어떻게든 버티고 살겠다 그러면 이런 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내 가정을 살려보겠노라고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보겠노라고 내가 적어도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내가 성민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성민교회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면 그분이 오라 하실 때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내가 수고한 게 없는데? 짐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하고 짐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요? 밤새 그물질하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땀에 젖어 있었겠어요? 정말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세관에서 머리가 아프게 머리가 터져라 그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편안함을 누릴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부모로서, 어떻게든 성도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수고와 그 짐을 하나님이 마침내 알아주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세 번째 시작. 우리 주님은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다 좋아요. 그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의 가치를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주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불러서 야, 너 계속 한번 져봐. 계속 한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번 져봐. 그래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짐을 내리라고 하세요. 그 짐을 내 앞에서 내려놓고 조금 쉬라고 하세요. 그 짐을 버릴 수는 없다. 그 짐이 너희에게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지고 계속 지쳐있는 너희들, 그 짐에 치여 살고 있는 너희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지금 잠시 그 짐을 내려놓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강조점이 들어가요. 원래 헬라어에서 내가가 없어도 그냥 동사만 가지고도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인칭이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넣으세요. 왜? 바로 주님밖에는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쉼이 왜 중요하냐면 1950년대에 심리학자 커트 리히터라는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생쥐를 물이 들어있는 이 통에 넣고 얼마나 버티나를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얼마를 버텼을까요? 쥐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얼마나 버티십니까? 예, 저는 한 5초 정도 버팁니다. 네, 수영 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쥐는 수영을 잘해요. 물고기만큼 못하지만 그쵸? 웬만큼 수영을 하겠죠. 평균 15분을 버티더래요. 15분 많이 버티죠? 우리보다 낫죠, 그죠? 예, 우아하시는데 상급반이에요 쥐는. 적어도 우리 같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 조건을 바꿨더니 이 15분을 버티던 쥐가 똑같은 종류의 쥐인데 60시간을 버티더래요. 60시간이면 만 이틀 하고도 반나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뭘 하나 바꿨더니 15분 만에 죽던 그 쥐들이 60시간을 버텼을까? 아주 간단한 걸 했어요. 이 실험자가 뭘 했냐면 물에 넣어서 얘네가 막 지치잖아요. 얘네가 15분 안에 어떻게 죽나 보니까 공포에 질려서 정말 서로 찰피고 싸우고 대혼란을 맞이하면서 그 15분을 보내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아이들을 한 명 꺼내줍니다. 한 마리를 꺼냅니다. 꺼내서 잠시 쉬게 합니다. 잠시 쉬게 하면서 몸을 닦아줘요. 물기를 닦아주고 숨을 쉬게 하고 한번 잠시 구조해줍니다. 잠시 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넣어요. 그랬더니 그 쥐가 60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몇 배죠? 15분과 60시간의 차이는 240배입니다. 자, 이 실험을 진행한 커트 리히터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 쥐가 처음에 15분 만에 죽은 이유는 지쳐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쥐가 15분 만에 죽은 이유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거라는 절망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그 절망이 이 쥐를 15분 만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조를 받은 그 쥐는 한 번 무태 나와 다시 한번 숨을 쉬고 다시 한번 물기를 닦고 잠시 숨을 고른

뒤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물에 빠져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돕는구나 라고 하는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걸 안 그 쥐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리지 않고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떠한 혼란도 없이 평안하게 물속을 누리다가 240배의 시간 동안 물을 누리다가 60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는가? 인간은 지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또한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너의 집을 내려놓고 조금 쉬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의 6개월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6개월 너무너무 짐을 많이 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참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6개월간의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요. 바로 믿음의 짐을 함께 진 우리의 6개월이었습니다.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 청년들의 찬양으로 희망차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새해를 여는 세븐업 기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아침 7시, 저녁 7시 교회여 일어나라, 관계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기도를 같이 했고요. 직장 10계명 여러분 계속 지금 직장에서 실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나눔이었고요. 또 토요 새벽 부흥회가 신설되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토요일을 깨우며 이제 안수하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성경통독수련회 갈수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희망을 얻었고요. 또 재직수련회, 아 과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살펴봤었고요. 사랑의 박스는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국내외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에게 발송이 되는데 받아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저기 답신을 보내오고 우리 교회의 사랑을 기억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양육훈련학교 올해 반드시 해피엔딩,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미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나만의 책자를 만들었고 또 게다가 이거를 후 나눔으로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보내오시고 시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사랑의 연탄봉사, 올해도 저희 교회 부산에서 가장 많은 다음 세대가 참여하는 연탄봉사, 가장 많은 후원금을 후원하는 연탄봉사를 우리가 저희가 했고요. 각 부서가 또 겨울성경 캠프를 맞아서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 또 어린이 부서, 또 청소년 부서, 또 청년부까지 겨울 수련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파라과이 성민교회가 6주년을 맞았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세운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 김영건 장로님, 이종란 권사님 대회가 다녀오기도 하셨고요. 영란휘찰 교사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 연초에 정진 코치님과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활성화되면서 성찬식이 다음 세대 부서에도 이렇게 잘 준비되고 치러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있고요. 또 진영종 선교사님 영국 주후원 선교사로 지정하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 학교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열어서 3주에 걸쳐서 소그룹 리더들을 저희가 세웠고 수료식을 거쳤고요. 그리고 새학기 맞이 다음 세대 특세,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면서 귀한 시간을 시작했고요. 또 영화 신의 학단이라는 좋은 영화가 나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람을 하고 다 함께 모여서 그 OST를 가지고 찬양 예배, 찬양이여 일어나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있었죠. 다음 세대 주관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 내가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구나, 미래의 주인공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협회식을 통해서 각 부서가 선교회와 연결이 돼서 우리 부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전반기 장학금도 잘 나누어 주었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남선교회가 봉화평강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국내선교부는 둔포성도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협력하고 나누는 함께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고 있고요. 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이제는 예수축제가 너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빅4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참 귀한 분들이 아닐 수 없고요. 부흥사경회 김은영 목사님 모시고 두 번째를 했는데 앵콜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구역장 모임 개강,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현장 중보기도 팀이 또 개강을 해서 매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팀들이 활성화됐고요. 또 복음훈련학교 오기 모이게 되었고 기도훈련학교 주일반이 또 모이게 돼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사품도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집중훈련도 올해 정말 안식 학기를 맞이했는데도 더 열심히 모이셔서 더 열심히 전도했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70세 이상 봄나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우리 교회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각 부서가 봄맞이 소풍과 또 봄맞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렀는데요. 부서마다 야외 예배도 드리고 또 소풍도 가서 하나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성년부는 성경 읽기 성경 봄을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세 가족들 모여 식사도 함께 했고요. 탁구 동아리 친선 대회 우승, 네 개 대회 대회에서 우승도 했고요. 그리고 영남 시찰 정기 시찰회가 모였고 또 정기 노회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고난 주간 온라인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이런 하나하나의 물품을 통해서 고난과 부활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성토요일 촛불기도회를 처음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또 부활절 새생명 축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와 복음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고 또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찬양이 또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고요. 전망기 세례하는 시간, 입교하는 시간이 있었고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온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깨끗하게 또 이렇게 청소를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이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 35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했고요. 또 어린이 주일에는 온가족 예배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달란트를 뽐내는 자리가 되었죠. 그래서 달란트 잔치를 함께 하면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전망기 유아 세례, 세 명의 아이를 축복하면서 또 세례를 베풀었고요. 어버이 주일에는 꽃을 달아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을 귀하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망기 각종 수료식, 한 학기 내내 수고하신 분들 모든 학교가 잘 마쳤고요. 또 어린이부에서는 학부모를 초청하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70세 이상 샤론 찬양대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청춘 찬양대가 새로 생겼고요. 또 청년들도 찬양대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숫자가 섰고 또 주담따 월십이 청년부에서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홀리네이션스가 일본 찬양 선교를 잘 감당하고 돌아왔고요. 또 사랑의 울타리가 협력해 주셔서 각 부서가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성민 온가족 찬양대회, 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또 되었고 우리 1, 2, 3등 각 팀도 축하드리고요. 일남선교회가 야외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이남선교회와 이어 연합야외회를 다녀왔습니다. 영남시찰 교사 여름 강습회가 성만교회에서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또 어른성경학교 1, 2, 3과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다모여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마쳤고요. 여러 교회들이 교회를 찾아주셨고 탐방팀을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교회 곳곳에 정비, 물품들 기증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말 훨씬 좋아졌어요.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다섯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동행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0: 인데요. 이번 한 학기 오신 분들이 정착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2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원예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네, 7월 12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은요. 성령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원예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2037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고요.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교회 가는 길에 듣고 싶습니다. 라고 6024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베이스 김요한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가는 길 이 발걸음이 온전히 저희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남편과 자녀가 함께 예배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880번님의 신청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손영진님 음성으로 듣고 오고요. 이어서 1127번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천국 입성하신 전용대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늘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넘치게 소망하며 다리 놓는 사람들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525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죠. 사실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 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죠. 또 재미있는 오락 시간, 맛있는 간식 시간, 또 점심 시간에 먹던 국수 등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데요.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시고요. 또 직접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도우미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에 교육만큼은 특히 기독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를 교회력에서는 비축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교회와 신앙의 성장이 힘쓰는 때죠. 곧 교회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믿음의 전진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7월 13일 월요일에 유재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에 농촌운동에 평생을 바친 유재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경상북도 칠곡교부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의 문맹 퇴치, 농촌 개몽을 위해 힘쓰게 되죠. 유재기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 농촌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농우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농촌 연구 모임이었던 농회를 비밀 결사라는 이유로 관계자 모두를 체포했고 그때 유재기 목사님도 함께 검석돼 모진 고문과 함께 옥구를 치릅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해방 후 상경에 흥국 형제단을 조직하고 농민 복음학교를 세워 농촌운동과 민족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던 중 과로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는 이준 열사가 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는데요.

2급 밀사 사건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됐고 이준열사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열사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국내에 전해준 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 하기 위해 힘쓰죠. 이 같은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고종이 이상설을 정사로 이준을 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설과 이준은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전 러시아 공사관의 참사관인 이위종이 합류하게 되죠. 이들은 헤이그에서 한국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대표들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좌절되자 이준은 현지에서 순국했던 것이죠. 이준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8월 5일에 이준평화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이준평화박물관은 이준열사 일행이 묵었던 호텔을 구입해서 박물관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는데요. 이준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는 황광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에 이 황광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사회사업, 기독언론, 아동문학, 보이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해방 후 YMCA 간사로 일하면서 공민학교를 만들어 결식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황 목사님은 난지도에 삼동 소년촌을 만들었고 지금도 YMCA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6.25가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남아 고아 30명을 돌 왔고 일사후퇴 때는 고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했는데요. 황광은 목사님은 1963년에 일어났던 전국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5일 수요일에 신가정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로 신가정이 1921년 7월 15일 감리교 빌링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창간됐고 193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월간으로 발간된 잡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위한 최초의 잡지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7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집약한 로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잔 선언은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와 선교기관들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도 이 로잔 선언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6일 목요일에 신생명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신생명이 1923년 7월 16일 창간됐는데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문서 선교운동 기관인 조선기독교 창문사가 조직됐는데 신생명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발간된 책이죠. 신생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 잡지였고 소설가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발간됐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사이에는 물질주의와 사회주의 풍조가 만연됐었는데 신생명은 이런 풍조와 맞서 계몽운동을 하다 1925년 폐간됩니다.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잡지였다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는 황성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약칭 예성의 총회장을 여러 번 역임했던 황성택 목사님이 1979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황성택 목사님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해 경성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36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황성

홍택 목사님은 신의주 서부 성결교회를 개척했고 해방 후 월남에서 성결교회의 모교회인 무교동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성결교가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될 때 황성택 목사님은 복음진리 수호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예성 측의 지도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셨고 총회장을 세 번 역임하셨습니다. 그 황성택 목사님이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그 다음해인 1979년 7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양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보아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입술의 감사에 머물지 않고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쁨의 날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감사의 삶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들은 은혜를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긴 회복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외로움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곁을 따뜻하게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두들 각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찌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수영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영로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이 세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3대 담임 목사님 최종 후보를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남인 청빙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수영로 교회가 복음의 본질 위에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매년 다가오는 연례 행사로서의 수련회 여름 캠프 단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감사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열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직접 이렇게 딱 기가 막힌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내용을 알고 그냥 주술을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은 안 되고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주기도는 두 파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세 가지,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자,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뭘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그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분 자체죠, 그죠?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인격, 명예,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죠. 자,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무리 높여도 높이고 높여도 부족하신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예,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름은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여호와를 하지 않아요. 그 두려우신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죄인인 우리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때로는 어떤 교단은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높으신 이름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 어때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가장 많이 있죠. 구별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이 구별,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죠. 막 욕도 하고, 욕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박물관에 글작품들이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감탄뿐만 아니고 그 작가에 대한, 그죠? 예, 존중심이 생기죠.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폄하하지 않아요. 이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불꽃 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에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 거룩이 세 번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막 놀이터로 삼는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즉사합니다. 거기도 여러분, 신약이 즉사한 사람 또 나와요. 아침에 죄송해요, 즉사한 얘기를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을 속인 죄예요. 즉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사람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심,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죠. 자,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요, 오점투성이고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에 없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맹세하는데 오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않잖아요. 경솔하게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생명을 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박수를 칩시다, 그런데 박수를 경하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박수를 친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는 굉장히 남발하는 걸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숭배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장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산만해.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을 내가 닮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늘 득격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의 욕망이 기도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이름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존귀케 여기는 그 일이 기도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날로 보십시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종전을 원하지도 않아요. 기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이 지진도 엄청 끔찍.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기리를 한 게 있는데요. 참혹하게 무너져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무섭게 창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ADHD가 뭔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공황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해요. 정신적 질병이. 이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직이 세계적이에요. 마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초고속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었어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AI 역시 무엇보다도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성의 문제보다도 더 가속도로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AI 역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갖게 되겠죠. 이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편리성만큼이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뇌의 구조가 바뀌고 뇌가 썩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잡고 있으면 놓지를 못해요. 막 그냥 끌어당기니까 몇 시간도 그냥 밤을 새우고 24시간도 해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로 인해 벌어질 미래는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음흉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갈수록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어두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 면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악의 치우칠 때가 많아요.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 투쟁이에요.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되고.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세상의 제도, 조직,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의 주기도문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킨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홈, 진짜 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해 아래 새것 없어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죄인들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노력이나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파라다이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거짓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적 진보는 허무와 절망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상 혹은 기독교 제국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꿈꾸면 허상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제도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기보다 비관적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두기에는 불길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너무 우리 안에만 너무 이 울타리를 좁으면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기도,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

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그런 것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생겨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야단이에요.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그래요.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지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 그런 면에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시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그래서 우리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죠? 요즘 한 두 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부모들이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요즘은. 참 꺾어야 되는데.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죽도록 고생한 그 사건과 그 경우들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나죠? 고집을 피웠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집들어 하다가 그냥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했습니다. 고집을 피울 데 없어서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명했어요. 난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별일이 다 일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 악재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림으로 치면 완전히 망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고의

수도 내 인생을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한번 본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숱한 세월 동안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근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자신의 당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요즘으로 치면 GPS 기능을 잘, 기가 막힌 GPS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낯선 길을 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인생이 꼬이고 몇 번 꼬였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GPS가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꿈꿈은 그냥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더 선명했습니다. 이러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상황만 보면 형계증이 일어날 거,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를 겪는다. 왜 이런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 여러분, 양계장 바닥 보셔서, 여러분, 수많은 닭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이 양계장 그 바닥에 너무나 안해해요. 거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을 띠고 있고 구체적인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떡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억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다가 더 망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딪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경고해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쩌면 나는 내 급한 문제,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질서를 잡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예요. 위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의미 있게 매 순간 매일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저 심판의 보좌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한 동정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사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냈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모두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에 그 특권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더더욱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요. 정죄의식에서 사로잡혀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청관우 목사님이 부릅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들은 작은 상처, 불편함과 자존심 때문에 큰 행복을 멀리하던 잘못을 범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작은 요구를 귀찮아하고 작은 잔소리에 쉽게 화를 냅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지적은 쉽게 하고요. 자신의 잘못과 상처를 영문도 모르는 상대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수고가 더 크다고 생색도 내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반성하지 않고 감추려 하여서 이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작고 좁은 생각들을 뛰어넘으면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모두 아시나요? 잿빛처럼 보이던 인생이 화창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텐데요. 큰 행복과 이생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생각을 바꿔 큰 행복의 대로를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뛰어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은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소리엘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어서 소진영 씨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 매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야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코믹하게 그렸다고 해요.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등장인물인 병사들은 쉽게 유혹이 넘어가는데요. 그중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BJ 허니컷이라는 인물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혹이 넘어가지 않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사는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을 위해, 장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내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처럼 내일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내일의 축복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모두 믿음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룩스의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당장에 그것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죄를 끊는 것은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죄의 구원은 언제나 이번만이야, 다음에 내가 확실히 끊는다 라고 하지만 죄를 끊는 것에 관한은 다음번에 라는 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 잘 아시죠?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고차원의 거짓말쟁이인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 모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에 우리를 맡기고 온전히 임해 매 순간 승리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은혜 아니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초대석.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998년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목으로 선출되신 이래 30년

0: 가까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캠퍼스 선교에 한 길을 달려오신 귀한 분입니다. 아, 그동안 100명이 넘는 목사님을 길러내기도 하셨고 남편 폴킴 목사님과 함께 세계 14곳의 교회를 세우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하면은 40년 전에 처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여름 선교단 데리고 왔을 때 그때 한번 출연한 네. 적이 있습니다. 서울 극동
0: 네. 방송. 아, 우리 교목님께서는 평생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에서는 미술사 그리고 신학으로 학위도 받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과목들 같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1: 공부를 좋아하기보다는요.
0: 네.
1: 제가 벌써 오래전 그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때 피폐된 전쟁으로 피폐된 이 나라에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서 국력을 기르자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이었죠. 어디 어느 가정이든지. 그래서 공부를 좋아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세대죠.
0: 야.
1: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0: 네. 정말 나라에 내가 큰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네. 많이 하셨어요.
1: 모든 동요들이나 노래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살자 뭐 이런 노래였잖아요. 우리 세대는.
0: 그렇죠. 그런데 네. 마지막 학위는 지금 신학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1: 네, 목회학으로요.
0: 목회학으로 네.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체험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네.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1: 아, 1971년 2월 중순경입니다.
0: 네.
1: 그런데 나중에 미국 가서 보니까 그게 발렌타인스 데이
0: 네.
1: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발렌타인스 데이를 한국에서 안 지냈다고 할까요?
0: 네.
1: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영원한 발렌타인이 되신 거죠.
0: 야. 그러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또 계기가 있었습니까?
1: 네, 제가 서울 물리과대학의 식물학과를 다녔는데요.
0: 네.
1: 그때 2학년과 3학년 중간에
0: 네.
1: 예, 저희 제가 소위 홍일점이었었어요.
0: 아하.
1: 여학생이 하나였는데 우리 과 남학생 중에 아주 열심히 믿는 친구가
0: 네.
1: 있어서 그 친구가 그 UBF라는 그 학생 아주
0: 성교단체.
1: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0: 네.
1: 그 단체에 저를 인도해서 그때 71년도 2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때 저는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허. 어디로 가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소위 철학적인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을 텐데
0: 네.
1: 그 명쾌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첫 권인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0: 네.
1: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0: 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1: 예.
0: 품어왔던 네.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얻고
1: 근원을 해결하게 야. 된 거죠.
0: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잘 밟고 계시다가
1: 예.
0: 이제 기도 끝에 진로를 확 바꾸셨단 말이에요.
1: 네.
0: 결국은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1: 예.
0: 사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되거나 또 안정적인 이제 고위직 일자리를 얻어서 이제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집안을 일으킬 줄 생각했는데
1: 가문의 영광이요.
0: 예.
1: 그렇죠. 70년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0: 네.
1: 왔으면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0: 아하.
1: 교수 일
0: 그렇죠.
1: 그리고
0: 그렇죠.
1: 저희 모든 친구들이
0: 야.
1: 뭐 거의 다 한국에 그때 박사 마치고 와서 70년대 중반부터 교수하고 지금 다 이제 은퇴 벌써 10년 전에 다 은퇴했겠죠.
0: 예, 그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우리 교목님은 아직도 현역이시고.
1: 예, 우리 하버드 교목은 종신직이니까.
0: 그렇군요.
1: 제가 그냥 그만두기 전에는. 예,
0: 그래서 가족들 뭐 어른들 포함해서
1: 네.
0: 다 결국은 전도하시고 예수 믿게 되셨다면서요.
1: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된다는 지금도 그걸 예치고 있는.

0: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리 사도행전 16장 그 간수 빌립보 간수한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온 집안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1: 아멘.
0: 그 말씀을 또 믿었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가족들이 제가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예,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1: 아멘.
0: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1: 혹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참으로 다르신데 예. 돌아놓고 보면 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네요.
0: 아멘. 아멘. 예.
1: 자, 하버드대학교의 지금 교목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0: 네.
1: 근데 하버드대학교 교목이 어떤 자리고 우리나라도 뭐 연세대라든지 미션스쿨들이 네. 있고 학교 네. 목사님들이 계신데 하버드대학 네. 교목은 어떤 자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0: 예, 하버드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도서관을 바쳐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게 근 4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지만 뭐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에 또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자유신학 네.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우리 교목들은 그 교목하면은 저도 배화 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미션스쿨 나와서 다 믿음이 있는 그 신교의 그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버드대 그 교목이 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네.
0: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1: 아.
0: 예.
1: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버드대학교 교목 그러면은 예. 당연히 목사님들만 40분 계신 걸로 생각했는데
0: 아닙니다. 근 40명을 이제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교목 제도가 있는데 다 종교가 티베트 불교, 힌두, 뭐 그 조로에스탄교, 뭐 별 종교들이 다 이슬람 뭐 다 들어와 있죠.
1: 네.
0: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 또 캐톨릭 천주교 신부들 그래서 근 40명 가까이에서 그래도 신교가 또 하버드가 그래도 신교로 세워진 학교니까
1: 네.
0: 한 열댓 명 정도
1: 그렇군요.
0: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저와 더불어 신교 교목들이지요.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가 많이 세속화돼 있고 또
0: 네.
1: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0: 그렇지.
1: 막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0: 네.
1: 현장에서 복음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고 활동하시는데 학교 측하고 부딪힌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0: 우리가 교목이 될 때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사인을 하는 게 있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기.
1: 아 그게 서약
0: 서로
1: 조건이에요.
0: 존중하기. 그걸 사인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충돌은 없습니다.
1: 충돌은 없으나 네. 우리 교목님은 교목님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0: 네.
1: 복음주의적인 활동을 마음껏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약도 없는 거군요. 네.
0: 제약이 없죠.
1: 네.
0: 제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전하니까요.
1: 참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네.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목님은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목이 되신 거예요?
0: 아 그렇죠. 98년도에
1: 네. 네.
0: 동양인 그렇죠. 여성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버드대 교목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네. 있는 지금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우리 교목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행하고 계신 성경공부 모임.
0: 네.
1: 그 모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100여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박사과정, 포스트닥터과정 이렇게 하려고 가신 분들이 우리 교목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진로를 바꾼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0: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박사까지 되고 또 버클리 대학 또 하버드 대학 이렇게 제가 지난 오랫동안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최고시고 우리

0: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박사 또는 박사 후 과정을 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1등을 한다든지
1: 그렇죠.
0: 최고를 지향해온 삶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최고봉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 최고봉이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1: 네.
0: 아니 내 인생 짧은데 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입해서 살고 그분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1: 야.
0: 누구의 어떤 그 압력도 없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1: 우리
0: 그러니까
1: 부목님이 압력을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0: 아무 제가 압력 넣는다고 못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1: 사실은 이 방송을 지금 보고 듣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학창 시절에 좀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선교 기관에서 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이렇게 인생을 던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헌신하진 않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길래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0: 글쎄 딱히 전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저는 성경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러블레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러블레터죠.
1: 네. 네,
0: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 아멘.
0: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세상에서 구원이 제일 쉬워야 되는 거죠.
1: 야.
0: 문턱이 가장 낮아야 되는
1: 아멘.
0: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나 정말 교육이 없는 뭐 할머니나 누구나 어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맞는 거기 때문에
1: 아멘.
0: 그렇다면 교육이 없는 자의 눈으로 또 세상 교육이 없는 자 또 어린아이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 그 구원에 애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1: 네.
0: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
1: 네.
0: 어린아이는요 뭐든지 믿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면 유괴를 당하는 이유가 뭐든지 믿기 나쁜 사람도 믿기 때문인데
1: 네.
0: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인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그걸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믿게 되면 누구나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1: 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에게 어린이처럼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0: 아멘.
1: 이런 성경 공부를 밤새서 그냥 토론하면서 하시면서
0: 예.
1: 수많은 박사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네요.
0: 네.
1: 아,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이신데 예. 이 관련된 특별한 인연은 저희가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FB 초대석. 오늘은 참 어렵게 모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복음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듣기 전에 그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제가 이분께 인사드리러 한번 갔다가 간증을 한 시간 동안 붙잡혀서 들었어요.
1: 아멘.
0: 근데 그 간증의 80%는 교목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재원 총장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1: 네, 제가 처음 만났을 2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미 부산대 교수였고요.
0: 네.
1: 또 저의 모교인 서울대학의 14년 후배들하고요.
0: 네.
1: 그런데 원래 MIT의 부산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MIT의 객원 교수로 방문 교수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에서 제가 인도하는 하버드 대학원생들의 성 공부에 올 자격은 없으나 어떻게든 껴달라고 그래서 제가
0: 본인이 먼저 하고 싶다고.
1: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껴줬죠. 그래서 네, 하버드. 근데 뭐 하버드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이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1년 후쯤에는 아니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0: 네.
1: 다시 부산대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아.
1: 그런데 저는 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고 믿기 때문에
0: 네.
1: 다 목사 될 필요는 꼭 없다. 그러나 또 안 될 것도 없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다가 또 2년 전에
0: 네.
1: 부산대 총장으로 또 취임하게 돼서 제가 2년 전에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와서 부산대에서 그 취임식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죠.
0: 네. 네. 참 뿌듯하셨겠어요. 유목님. 네.
1: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최재원 총장님한테 한 말이 에스더서 그 모르드계의 그 사촌 오라비가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0: 아멘.
1: 유대인을 구하라. 그런 것처럼 제가 최 총장님한테도 이 부산대 총장이 될 줄 몰랐는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이 있을 텐데 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0: 아멘.
1: 전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멘. 권면했습니다.
0: 네. 아, 그 권면 그대로 우리 국립대 부산대 복음화를 위해서 총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금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우리 교목님의 성경 공부를 저도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1: 예, 하버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은혜로운 교목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네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리고 평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학생들한테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그 해답은 어디 있는가.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화를 만들자면은 우리가 뭐 냉장고나 뭐 전자품, 뭐 컴퓨터 우리가 살 때 항상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그 복잡해서 잘 읽질 않는데 어쨌든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너의 선조 아담과 하와부터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 죄를 져서 고장이 났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 한국말로도 매뉴얼이라고 하나요?
0: 네.
1: 예, 매뉴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근원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오직 해결은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는 해결이 없는 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인생의 그 큰 빅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이 당자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어봤고 뭐 노력을 굉장히 했다고 그런데 아직 믿을 수가 없다.
0: 네.
1: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0: 예레미야서의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는 찾고 찾도록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찾았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은 열심히 찾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무슨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나 어디 인터뷰할 때나 꼭 등장해야 될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네. 누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임윤찬 군입니다.
1: 네.
0: 피아니스트.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임윤찬 군을 만나서 그 컨설트 끝에 만나서 임윤찬 군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 나는 우리 하버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지만은 임윤찬 군이 피아노에게 전 생애를 걸고 몰입 올인 하듯이 너희들도 성경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 예, 전력 투구하는 그 정신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아하.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따라서 저는 임윤찬 군한테 내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듯이 임윤찬 군도 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만날 수 있고 예, 당신의 음악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그 임군은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0: 굉장히 착하죠. 겸손하고.
1: 네.
0: 그래서 네네 그러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0: 스마일하고.
1: 그래요. 세상의 음악으로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도
0: 그럼
1: 온
0: 전력투구.
1: 인생을 던져서 전력투구를
0: 그렇죠.
1: 하는데.
0: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1: 네.
0: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전력투구해서 잃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만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0: 아멘.
1: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0: 아멘.
1: 하나도 없다.
0: 약속하셨잖아요.
1: 아멘.
0: 찾는 이가 찾는다고.
1: 아멘, 아멘. 근데 대학생 보고말이 지금 2%, 3% 이 정도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미국에서 먼저 보셨을 거고요.
0: 그렇죠.
1: 또 지금 우리나라 와서도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데 아,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또 마음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죠.
0: 네. 우리 시대 대학 시절에 50여 년 전에는 참 가난했죠.
1: 네.
0: 예. 또 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 굉장히 한국이 아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래서 아직도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이 대학생들한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말 산상수훈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1: 네.
0: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그 두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저는 둘 다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가난하니까 일단 등도 없고 배부르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갈급했던 시절인데 지금 50여 년 후에 제가 이 한국과 또 한국 캠퍼스를 볼 때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1: 아쉬운 게 없죠.
0: 아쉬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계를 얘기하자면은 기복신앙 또는
1: 네.
0: 성공신학 이런 것이 좀 그때부터 팽배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50여 년 전에는 그렇게 갈급했는데
1: 네.
0: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시작부터가 기복신학 내지는 성공신학의 뿌리를 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 네.
0: 두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고
1: 네.
0: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다 항상 갈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는지 결국은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결국 잘 살게 되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0: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1: 그때는 뭐 끼니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자식들 당장 학교 보낼 일이 걱정이었으니까
0: 그렇죠.
1: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고 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또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뿌리였다면
0: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1: 다 응답이 됐네요. 그거는.
0: 예,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1: 야, 그러면 한국교회는 너무 큰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 생각에는 항상 원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 이 물질이 얼마나 황금만능주의가 됐든 그것은 항상 상관이 없고 깊숙이 저는 모든 죄인들이 에덴 동산을 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막연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므로 그 본향으로 고향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를 그 노스탈자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향수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우리 교목님이 청년 시절 깊은 내면의 갈증을 예수님 만나고 해결하신 것처럼
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 전국 가족들께 이 말씀은 꼭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저는 요새 각 나라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안 하면 요새는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1: 네.
0: 벌써 인공지능이 코앞에 또는 우리 옆에 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크리스찬들도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해서 그 겁나할 것이 하나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어가 있어요.
1: 네.
0: 뭐냐면 이건 간단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영어니까 누구나 아실 텐데 Love people and use AI.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 AI는 이용하자.
1: 네.
0: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표어입니다.
1: 아멘.
0: 제가 만든.
1: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은 이용하자.
0: 이용하자. 그런데
1: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데 이용하자.
0: 아멘. 그런데 이제 네. 이 세상이 험악하고 슬프게 된 건 거꾸로가 됐죠. 인공지능은 친구로 삼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슬픈 시대가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규목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0: 아멘.
1: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아멘. 사모하는 저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0: 아멘.
1: 네.
0: 저도 그렇게 돼야 되죠.
1: 아멘. 네. FB 초대서 지금까지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과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목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고 이 방송 내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을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부역 식구들에게 전달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넉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라는 존재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또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진 않으실까? 또 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과 눈물을, 또 말하지 못한 고민과 작은 한숨까지 하나하나 살피시는 우리 참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잊힌 사람도 없고 관심 밖에 놓인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주품에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가파워 워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일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 기도응답이 오늘 없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낼 힘이 되어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처음부터 나를 자녀로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식인 나를 되찾으셨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살아났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다. 복음이라는 하늘과 땅을

있는 사닥다리를 쉬지 않고 오르내리신다.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된 복음을 통해 지금도 내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내가 우는 모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주신다. 함께 우시고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다. 눈물로 나를 되찾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물로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 삼아 살아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다. 우는 일인데 오히려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주리의 예수 닮기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읽어드린 글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내일 받을 응답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죠. 옹기장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수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브라운워십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스데반 집사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상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썼던 바울 사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 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모든 조건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생활이 궁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감사드려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으셨습니다. 감사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의 양면과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개인들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감사한 사람 하나 덕분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방금 찬양을 들으셨던 시편 50편 14절 말씀의 가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했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은 감사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계속 많아지고요. 감사는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죠. 엎드려 팔굽혀 폈다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5번, 10번 하기가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10번, 20번이 반복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반복하면 더 큰 감사로 커져 나갑니다. 기도도 반복하면 생활화가 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항상 기뻐해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형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행복은 감사로 시작해요 였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감사의 조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 택함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하시고 또한 추하고 더러운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지요.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의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 감사하십시다. 찬양입니다. 최명자님의 음성으로 감사 찬송 날고 나신 주 감사.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지명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좋다. 나쁜 소망이 있고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희망적이라 해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김대원과 조수진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

산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했습니다. 다윗 임금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 임금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출발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한마디로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하는 고백, 바로 다윗 임금의 감사의 출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감사의 출발입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는 범사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지 않고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과 나의 낮아짐을 깨달았을 때 고백되는 진정한 감사, 내가 무엇이 관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내가 무엇이 간대라는 겸손과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려 만든 수확이지만, 고생하고 쫓아다닌 소득이지만,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으며 손에 쥔 결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 바로 이것이 다윗 임금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국립합창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남궁송옥의 내 모든 사랑 주께 드려요 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한 성도가 베드로 사도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사들로 가득 붐빈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서로 가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접수철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하죠. 성도가 그 접수철을 유심히 바라보니 끔찍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도처에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 기도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와 베드로와 성도는 다시 걷다가 두 번째 부서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철 안에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기도하며 바랬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죠. 성도가 들여다보니 정말 이곳 또한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이 포장되어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작업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고 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사 단 한 명만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확인철안에. 아, 그런데 어째 이곳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 남자는 물었습니다. 아니,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에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주께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음성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국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 보면요, 꽃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 모두 예쁘기만 한데요, 얼굴 높이 들고 노란 빛깔을 뿜듯이 뽐내는 해바라기나 땅에 붙어서 하늘거리는 채송화, 봉성화도 그 얼굴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흐뭇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되대어 싹을 치우고 자라나 예쁜 얼굴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저 꽃들처럼 아름답기를 꿈꿔봅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윤형주님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손재성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4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매주 출근하는 길에 방송 들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게요. 네, 3524님.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왜 저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왜 저 부분에서 기뻐하지? 4524님 사연 보면서요. 아주 코끝이 찡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승리할게요. 야, 네, 이 말이요.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처럼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네, 승리할게요. 와, 더 마음에 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할게요. 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여름철 이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이 날씨처럼 힘겨울 때 있잖아요. 쏟아지는 장마 소나기처럼 네,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서로가 승리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깊게 드는 거예요. 네, 피곤한 몸이 끌고 출근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524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늘 있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죠. 네,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상기후의 어지럼증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드리고 다짐할 것은요. 바람과 물과 흙이 지으신 대로 함께 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더 많은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재밌게 듣고 있던 우주어 미션 스토리는 썸머 스페셜이 마치면 새로운 이야기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전도사님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었거든요. 정말 재밌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출석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눠요.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7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내세요. 우와! 여러분, 5학년인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우리 7184번 친구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즐겁게 참석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7184번 친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보세요. 또한 많은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나눠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주혜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노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신나는 성경학교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벤트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주일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지아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힘을 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을 지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번 달에는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7월의 더위가 찾아오고 삶의 가뭄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되신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 되시는 주님 세 곡 골라봤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그 다음에 존 러터의 시편 23편 이것도 오보에 같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목자 안산 실밥창단 그리고 나훈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존 로터의 시편 13편 안산시립합창단 들으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무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윤학원 코랄, 세 번째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시립합창단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들으신 곡이 윤학원 고랄의 노래,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펠 세 곡 골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세 번째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0: 아멘.
1: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이었고요. 이 믿음도 굳세라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교회 호산으로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리와 평화에 관한 노래 세 곡입니다. 승리의 주여 임하옵소서 Ride on King Jesus 흑인 연가인데요.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저 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이든의 파워캔 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인데요. 퇴조 소년 합창단 타펠 무지크의 합연입니다. 브루노 바일 집입니다.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승리의 주여 이마 없어서 이와 잼복하여 그리고 저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원성교 합창단 방금 들으신 곡이 파워캠메스 중에서 아뉴스데이 하이든 곡이죠. 브루노바이리지어는 틀저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성화산책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두 곡만 들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잘 드시고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인데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소프라노 문흔희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참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만족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성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시편 131편 창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사슴이 신의 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임승종의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옹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에드워드 포포 목사님은 뉴욕 항구 쪽에 고기잡이 선원들을 위한 바다와 육지교회를 세우셔서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일시정박한 배에 외항 선원들로 시작된 교회였는데요.

그들 속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가 있음을 아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건 무서운 항해를 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찬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무서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김정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새벽날개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주시는 선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감사 열매를 가득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들으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키 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칼로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소?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길은 어디죠?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가지 힌트를 주실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이죠. 하긴 그분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요.

All in the name of Jesus.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더 높고 큽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클래식 화이어가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가신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찰대가 앞서가야 했다. 정찰대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전진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고 쉼터가 될 만한 곳을 결정하며 잠재된 위험이나 약탈자가 있는지 주목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살피곤 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적을 소탕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과 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서 길을 만들기도 했다. 빽빽하게 수목이 우거진 지역이 나타나면 매복기습이나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찰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며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새로운 영역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돌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면서 조찬미님의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오늘은 한 부부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과 시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화자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위대한 시험과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는 이 지구상에 거주한 첫 번째 사람들의 자손들 사이에서 문명이 막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사탄아,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말해보거라.
1: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0: 나의 종 욥은 어떠냐? 그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도덕적이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섬기지. 내면의 악을 멀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1: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모두 그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간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면전에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0: 욥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 안의 간교함이 성급하게 비난을 일삼는구나. 욥의 모든 것을 내 처분에 맡기겠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단, 욥은 해치지 말거라.
1: 당신은 분명히 이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곧 이 인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2: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은 가족과 부를 지닌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막 마치고 나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져 버렸고 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여러 하인들이 연속해서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적대인 스바 사람들이 모든 소와 당나귀를 가져가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서 양떼와 하인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인을 일삼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죽이고 낙타를 돌보던 하인들까지 전부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은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제 맏아들의 집을 덮쳐서 당시 집에 있던 가족 전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 나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힘이 빠져서
4: 써 있을 수가 없고.
5: 주인님을 집으로 오게 해. 마님을 받으셔서
3: 이웃들에 이렇게 전하거라.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에 대해 경고해줘야 한다. 집안 사람들을 침대로 데려가고 옆에서 잘 돌봐주어라. 모두 물러가라. 혼자서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0: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주리, 도와주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이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당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의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
1: 여보 마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오. 달콤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시오.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당신에게 해롭기만 할 뿐이오.
2: 그러는 당신은요, 머리털을 다매고 남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외모 나보고 나보고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 그렇소. 나도 몇 시간 전에는 아이들 생각에 너무 슬펐소. 당신도 마음껏 슬퍼하시오. 하지만 그 슬픔이 증오나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언제나 고문과 같을 것이오.
2: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나 좀 그냥 외계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슬퍼하도록 해달라고요.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제발 이 눈물을 모두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1: 알겠어. 나도 눈물을 흘렸으니 당신도 그래야겠지. 나도 지금 당신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오. 오늘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것이오. 내 영혼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자, 난 아들네 집에 가봐야겠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요.
2: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와 공허함이 너무 크네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는 게 차라리 쉬울 테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0: 사탄아, 내게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종 욥은 결백하고 강직했다. 욥은 여전히 나를 숭배하며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아무런 까닭 없이 몰락했는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 사탄아, 더 할 말이 없느냐?
1: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잃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지요.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버리는 경우를 수두

0: 짚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친다면 욥은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1: 좋다. 그럼 욥을 너에게 맡겨보겠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내게 있다. 그 외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2: 아이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 뒤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집과 정원, 포도밭, 하인들,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밑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제 몸이 부스럼에 덮이고 껍질이 벗겨지고 고름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발바닥, 정수리, 귀, 눈, 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몇 남지 않은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쓰레기였고 제가 속할 곳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지내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댔습니다. 종기에 잿가루를 넣어봤지만 구더기들이 끊임없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뼈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마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말입니다.
3: 여보,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난 당신의 아내잖아요. 이런 곳에 있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다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4: 아니요, 마야. 난 이 잿더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겠소.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5: 저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군.
3: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들의 조언대로 해봐요.
2: 관습대로라면 저들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고통과 피로가 너무 심해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논쟁은 너무 격렬해서 저는 스스로를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0: 지었다면 저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요. 율법주의자 빌닷은 제가 명백히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조적이고 도덕주의자인 소발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더욱 담대해졌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살아있으며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저의 대담함은 정점에 달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젊은 엘리후는 매우 지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대담함이 도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뭔데 감히 전능하신 분에게 경청을 요구하고 설명과 대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1: 전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지혜는 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이 방의 대화에서보다 더 많은 지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빠뜨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동정받기를 바랬는데 여러분은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욥의 말을 믿지 않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징벌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욥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남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 슬퍼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욥을 비난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용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분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신성하신 분입니다. 욥께서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노력은 덧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결백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현명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은 지금 반역이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단 말입니까? 욥, 우리는 미천하며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2: 아, 주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당신께 간청을 드립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논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감히 창조주께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0: 저의 결점으로 인해 제 가슴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합니다. 후회와 수치심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참안심이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1: 지난 며칠간 너희들이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구나. 그 말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너희는 근거 없이 믿음을 언급하였다. 자, 요봐.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대답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측량을 하였느냐? 동물들, 하늘과 바다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보아라. 이것들이 창조될 때 너희 중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들의 신비함을 너희 중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느냐? 비, 눈, 태양, 바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느냐?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새들에게 남쪽으로 날아가라고,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할 수 있느냐? 요바,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와 겨룰 수 있느냐? 너는 왕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요바. 너는 정말로 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 것이냐?
0: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을 내뱉은 이 입을 손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의 귀가 듣고 저의 눈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1: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는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 대해 틀린 말들을 했다. 일곱 마리 수소와 일곱 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욥, 나의 종아, 너의 말은 나만이 들을 것이다. 나는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2: 친구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제 피부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다시 뼈를 덮었고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친척들과 사업 동료들, 그리고 저를 저버렸던 모든 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저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풀들은 잘 자랐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 아내의 배를 또다시 열어주시고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었고 저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전의 두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손자는 물론 증손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0: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머리를 눕히고 조상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1: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달, 그리고 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유독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최근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듣다가 이 가사에 특별히 감동이 됐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구절이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엔 불안과 염려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향해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능력이 되어주시죠.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라고요. 그래서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으로 좋은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행복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짧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참 좋으신 주님.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연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일하는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죠? 다리미질하는데 너무너무 더운데 찬양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주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0490님, 저는 안산 물류캠프에서 신호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들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점점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0490님도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요. 0785님이 문자에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벌써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지선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한 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순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백성에게 화려한 표적보다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바른 방향은 알려주십니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모든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조용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피아 월십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 거닐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보다 계산했고 기다리기보다 급히 도움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실지라도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법을 찾고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크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조급하게 몰아세우기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것이 순종이고 그 길 위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요술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치우쳤을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걸음 가까이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요술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정미의 지금 여기에. 철학자 칸트는요, 매일매일 산책을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나타나면, 아,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각종 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안정돼서 더 효과적이겠죠.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도 잘 정리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안정돼 영혼도 평안해질 겁니다. 자,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면서요. 함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

같이 걸어가기 주찬미가 부른 연평원 앨범에서 첫 곡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오면요 그 다음날 참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몸을 이끌고 나가면 처음에는 천근만근이던 몸이요 걸으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뛰면서 찬양을 들으면서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이라면 절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제목은 In the Garden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생각을 듣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장미꽃 위에 있을 송정미, 내 진정 사모하는 피아월십,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을 우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송가 세 곡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걷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걸음이 단순한 걷기나 산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편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의 평화를 갖고 믿음으로 걷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많이 화음으로 불렀던 곡이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와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게리 채프만의 음성으로 지금 들은 찬양 온 천하 만물 우러러죠.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eway Worship 앨범에서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저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의 걷는 길에 모두 다 날 떠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낭망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난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그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또 피 묻은 주님의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한웅재 찬양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렘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초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죠.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피 묻은 쥐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로 불려진 곡이죠. What a beautiful name.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전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힐송의 월십 찬양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서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통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삶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배급 속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배급받은 쌀을 팔아서 옥수수를 사는 생존의 교환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을 선택하는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이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북한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식량이 더 이상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흘러가기를. 또한 북한 땅에 안정적인 공급의 길이 열려서 굶주림의 고통이 멈추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보기엔 막혀있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이 모두 무너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곳에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진짜 통일이 시작될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흐르면 막힌 땅이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통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몰래 방송을 듣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소식입니다. 몸이 아프고 피부병이 심한 아이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여인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지하교회 성도가 많은 도움을 주는 여인이었는데 하루는 그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중국에 부자 친척이 있느냐 그 친척에게 도움을 받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척으로 표현해 친척이 있는데 부자이다. 그 친척이 그러는데 정말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여인이 데려온 아픈 아이를 안고 약이 없게 물을 발라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소리내어 말하면 아이의 엄마가 겁을 먹을까봐 괜찮다, 너는 나아질 거야 라고 기도하는데 아이의 엄마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찾아온 아이의 엄마가 성도에게 아주머니,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도는 아이의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예수님께 아이의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엄마는 성도와 함께 아이의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피부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치료된 것을 본 여인이 성도에게 고백했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애 둘을 데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나도 병들었고 어린 아이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심해서 살아갈 것이 너무 막막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만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제 병도 낫고 아이의 피부병도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심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성도의 집은 아이의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모퉁이돌 선교의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 바다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스럽고 오히려 돕는 것이 북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남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보낸 헌금을 받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전도를 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장벽을 파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전체가 난민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마련됩니다. 북한 성도들이 지혜롭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믿는 자들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함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치유됨을 통해 북한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46년 영국 대영 박물관에 이집트 사막에서 건너온 달팽이 껍데기 두 개가 기증되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당연히 알맹이가 없는 죽은 표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두꺼운 종이에 단단히 붙여 전시실 유리창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자가 이 달팽이 표본을 관찰하다가 껍데기 입구에 미세한 점액이 흘러나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달팽이를 떼어내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4년 동안 죽은 듯이 굳어있던 달팽이가 껍데기 밖으로 더듬이를 내밀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달팽이는 사막의 지독한 가뭄과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고 무려 4년 동안 숨을 죽인 채 견뎌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역동합니다. 잠시 숨죽여 지내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역동하는 때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보면 죽은 달팽이 껍데기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수히 뿌려진 순교의 피와 그루터기 신앙과 지하교회의 생명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약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어 서서 묵묵히 견뎌내는 느림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느림의 영성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정결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느림의 영성이 복음 통일의 전선에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음적 통일은 단순히 국경이 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상처 입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려 마주 서기까지 눈물겨운 시간을 필요로

0: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분단의 세월보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간을 버텨낼, 그 시간을 담아낼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정치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의 서툰 발걸음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을 연습하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지역,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연습을 하며 통일의 날을 또 화목의 날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저 북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생명의 주님께 뿌리를 내려 나아가며 약진할 때 사막 달팽이처럼 어김없이 깨어나 역동하는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도의 걸음을 묵묵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흐르면 막힌 땅이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통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비 준비하시니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때로는 짙은 구름이 가득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은 부흥 한국 싱어즈의 찬양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잔잔한 헤금 세션과 함께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 한국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이생강의 대금 찬양 주 예수 내 맘의 오사를 들려드립니다.

이생강의 대금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오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가야금 플룻 피아노의 앙상블, 칼 트리오의 찬양, 오드 투 조이,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전해드립니다.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찬양, 공중나는 새를 보라에 이어서 찬송과 기뻐하며 경배하라의 가락을 가야금과 플룻, 피아노의 앙상블로 재구성한 오드 투 조이, 칼 트리오의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서하얀의 찬양, 십자가의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양악밴드와 가야금, 그리고 해금 세션과 어우러진 서하얀의 찬양, 십자가의 향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연주 실황이고요. 이유한의 해금 연주와 이주한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쁘게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01은 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똑같은 업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흑백 사진 같던 세상에 정말 총천연색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하나님 나라, 강찬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터치 월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수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에 이미 이기신.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세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는 원주민들이 마귀의 숲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 숭배와 주술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의 법과 공포에 묶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어우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둠의 땅이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존 헌터는 그곳을 사탄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주술 사들의 협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그 숲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숲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배하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깨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과 사역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 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뭐 성매매나 노예, 노동 이런 것에 묶여있는 참혹한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직폭력배와 이 사탄적인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분들은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가분들은 조직의 그 감시를 뚫고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뒤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착취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살아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정석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으시고요,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들으셨고요. 또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셨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당시 공산 정권은 목사님을 고문하고 세뇌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년간의 독방 생활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는데요. 목사님은 감옥 벽에 복음을 적고 또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결박 도구로 사용했던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깊은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장종택 목사님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좋았나, 진행의 저, 시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래요.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 테마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서머 스페셜 6주간 하면서는 제가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모르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 나갈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된 희락과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기쁨, 화평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며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담담했던 그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경배 앞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영광과 박수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임을 분별했던 것이죠. 핍박과 비난은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칭찬과 박수는 바로 그 전도자를 넘어뜨리는 더 강력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향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듬 오브 프레이즈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섯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또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또 선택을 놓고 의심이 싹틀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 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의심 대신엔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수록 그러려니 할 때도 있고 또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서일까요? 의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주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오늘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우리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에서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북녘 성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녘당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바라주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듣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바래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네.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삼국으로 네.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0: 그쵸. 경기 일으킬 만큼.
1: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에미나이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0: 박혔기 때문에.
1: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0: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멻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1: 야.
0: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가 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네.
0: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1: 하...
0: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1: 정말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또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아.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흘레벌떡 확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그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제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

0: 좋아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아멘.
1: 지금 이 찬양이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지난해 10월에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 있을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부의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루즈 방한객은 20만 6,542명으로 전월보다 1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는데요. 크루즈 방한객은 승객과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을 합산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객도 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항구별로는 서귀포항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7만 8천 명, 인천항 2만 5천 명, 제주항 1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돼 제주 지역 입국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9만 3천 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입항은 모두 65회였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3,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저장소인 NPM에서 유명 패키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악성 패키지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설명과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제해 정상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보안 점검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악성 기능은 설치 이후 외부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다단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컴퓨터를 거점으로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화면 감시와 원격 제어,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소는 이번 공격의 위장 방식과 정보 탈취 기법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가짜 패키지는 저장소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설치한 개발자와 기업은 시스템 점검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라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증언하도록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직 주중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슬은 김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수감된 다른 양심수들의 석방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8년 만에 부친과 재회한 김 목사의 딸은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아 기쁨이 벅차오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100세 이상 노인은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이 가장 많았고 심장시술과 대장암, 위암, 담낭절제 등 다양한 수술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만 101세 직장암 환자는 최근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없이 열흘 만에 퇴원했으며 101세 고관절 골절 환자와 103세 심장질환 환자도 각각 수술과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복강경과 로봇 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부담도 줄었다며 초고령 환자의 치료 여부는 나이보다 심장과 폐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발사해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 뒤 2032년 검증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34년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을 지키고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전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2032년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누리호를 이용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과 2031년 지구달 과학탐사선 발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 안목해변과 경포해변 앞바다에서도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9도 높은 16.3도를 기록한 데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건수 증가가 곧 상어 개체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건수와 조업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상어 발견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경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506명, 확진자는 1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8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 254명은 회복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는 354명 가운데서도 110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지역이 3개 주 36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원인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던 송금 브로커는 지난달 평안남도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직후 보위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가족은 사전에 돈을 받게

있다고 연락했지만 브로커가 현지에 도착하자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전달된 자금을 모두 몰수했으며 브로커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도록 압박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로 북한 내 비공식 송금망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내륙 지역 송금은 위험 부담이 커져 고액 의뢰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분간 내륙 지역 송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큰 돈을 벌 기회로 여겨져 경쟁적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원을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해외 파견 과정의 부정부채 단속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실제 손에 쥐는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파견 매력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여전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화교들은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유심칩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집에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국제통화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위부에 맡겼다가 귀환 후 다시 찾아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유심칩 등록과 관리 방식으로 볼 때 당국의 감청과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화교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26도, 강계 25도, 희천이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안주 30도, 강계와 희천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신계 25도, 개성 24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사리원 29도,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턴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5도, 평강과 청진 24도, 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4도, 평강과 청진 29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HG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더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가운데 긍휼이 더하여지기를, 복음이 진동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회개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첫 찬송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게 될 복음 통일의 역사 한장 가운데 가득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소망,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먼저는 박신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붙드소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죄의 결과는 지어야 돼요. 벳세바하고 난 아들이 얼마 살다가 죽었어. 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털털 일어나서 세수하고 도망가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아니 개가 병들어 죽을 때는 식사를 전폐했더니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개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요 가수인 토니 판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957년 교통사고로 갈빗대 일곱 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척추뼈가 달구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3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의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부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엔 당신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0: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시아버니가 노스 데코다에 사는데 목사입니다. 시아버니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니는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전화기를 넣고 3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신다.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토니 판테인은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I am his to command. 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헤트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1: .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움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는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매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평안도에서 온 한 형제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실 텐데요. 이곳에 온 지 약 5년쯤 된 김준우 형제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정착 5년 정도 된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좀 이곳에 딱 정착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바로 했던 아르바이트
0: 네.
1: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가 대창집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몇 군데 정도 경험했던 거예요? 식당 그리고?
0: 저는 아르바이트를 막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식당도 해보고 옷가게?
1: 옷가게요?
0: 네, 맞아요. 그 옷가게 같은 데서도 이제 판매 같은 것도 해보고.
1: 어떻게 그러면은 옷가게를 저도 해봤는데.
0: 아, 그래요?
1: 저 같은 내향형은
0: 네네.
1: 힘들거든요. 막,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 요즘 계절에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괜찮으셨어요?
0: 아, 네. 저는 약간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1: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0: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네.
1: 남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0: 아니요, 여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1: 네?
0: 아, 근데
1: 네?
0: 네, 저희 매장이 사실 개인적인 손님보다는 도매 같은 거를 하는 매장이었어요.
1: 아.
0: 사장님들한테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더 이렇게 넣는 그런 매장이었어가지고 이제 개인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1: 아니 대량으로 왔으면 더욱이나 막 가격 흥정하려고 하고
0: 맞아요.
1: 아예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사장님이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저는 그냥 이제 업무 그 이제
1: 매장하는 일.
0: 아, 뭐 힘쓰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재고 관리도 하고
1: 아~
0: 맞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1: 행정적인 부분.
0: 네, 행정적인 부분.
1: 그럼 식당이랑 옷가게랑
0: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너 했었고.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이 돼서 회사에서도 좀 몇 개월 일했었고요.
1: 회사에서 행정일 맡던 거예요?
0: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1: 영업이요?
0: 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했습니다.
1: 전혀 안 가시겠지만.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차례 뵙고 있잖아요.
0: 네네.
1: 아마 요거를 난 두 번째 이상 들으신 분들은 영업?
0: 맞습니다.
1: 무슨 영업 하셨어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0: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수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수전?
0: 네, 수전이라고. 네, 맞아요. 샤워기라든지 집에 막 주방에 그 설치하는 그 수도라든지
1: 네. 네,
0: 변기 이런
1: 네네.
0: 수전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러 지점들이 있었어요. 막 전국에 네. 지점 판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그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만나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좀 팔게 뭔가 이렇게
1: 네.
0: 네. 그런 이제 영업이었는데 좀.

0: 힘들긴 했습니다. 그냥 이제 살자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1: 와.
0: 네, 뭔가 이것저것 제가 이제 가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영업직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영업은 뭔가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1: 그쵸.
0: 그냥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들끼리 이제 얼마 더 내가 더 많이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제가 상황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즉긴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땐 안 했던 거예요?
0: 네, 그때는
1: 거예요.
0: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군데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0: 네네.
1: 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0: 뭐, 그쵸. 이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 그 교회라든지 이런 거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약간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 공백 기간에. 근데 이제 이게 면접을 보러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100%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20건대 정도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근데 20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15개 정도? 15개 이제 회사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대구에도 가고 뭐 그냥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상관없이 제가 다 갔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다 떨어진다고 뭔가 자신감이 다 이제 없어지고
1: 네.
0: 아니 그래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1: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난을
0: 네.
1: 고스란히 느끼셨어요.
0: 맞아요. 고스란히 느꼈는데다가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달라서인가라는 그런 약간 맞아요.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력이라든지 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사실 인정을 할 건데
1: 네.
0: 뭐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뭐 생각하는 뭐 사람 문화가 달라서 뭐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1: 와, 그러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기에 온 거죠.
0: 네.
1: 나만의.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 부딪혀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제 이 정도 다 탈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전에 알고 그 하나원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물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1: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은 이 교회 한번 나가봐라
0: 네네.
1: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 교회 바로 나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가는 그 걸음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좀 나에게 소중한 일요일인데 하면서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왔을까요?
0: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면 보통은 좀 지키는 편이긴 해요. 저는 교회에 나가

0: 또 어찌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저는 그 약속을 저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한테 내가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북의 주민분들도 함께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0: 네.
1: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0: 네.
1: 아니, 그럼 누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준우 형제님에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0: 네.
1: 내가 약속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0: 네.
1: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0: 네.
1: 어떻게 또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멘.
0: 네.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 인도와 은혜 하나님,
0: 네.
1: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나갈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하니까
0: 네.
1: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북녘 땅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낌 없이 짓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 되길 바라면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구하는 복된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7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1: 우선 수도요금 하면
0: 네.

0: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1: 물이 틀면 계속
0: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네. 항상 전기가 잘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돼.

0: 길어 먹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1: 네.
0: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1: 네.
0: 아마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예,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1: 사용한 그 가정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 네. 요금인데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0: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네.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기기가 달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 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1: 네.
0: 너무 신기해요. 네.
1: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 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 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1: 네.
0: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가지고 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50리터 빵통 하나면 그게 아마 한 달 월급 될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1: 50리터의 물이.
0: 예, 물을 막 이제 샀어요.
1: 그게. 한 달의 월급.
0: 예, 그러니까 네. 일반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1: 아.
0: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네. 이제 빵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쓰면에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좀 물 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 퍽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 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북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 쓴 걸 가지고 돈이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8,500원 하니까 전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1: 6, 7달러 정도.
0: 왜냐하면
1: 네.
0: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1: 그렇죠.
0: 항상 틀리게 되면 더울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에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네. 데가 있잖아요.
1: 욕조가 다 있죠.
0: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돼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1: 지금도 그 가정집에서 네.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 달에.
0: 아,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1: 네.
0: 24립방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에서 상상 못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쨌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계지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1: 네. 네. 근데 또 이 수돗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0: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에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 먹고 뭐 정수기 사 놓고 하긴 했었는데.
1: 네.
0: 근데 실제 이제 한국의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0: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유럽인들은 네.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네.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 다 해 먹고 그러잖아요.
1: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0: 네.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북녘당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같아요. 그
0: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 알 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예, 어떻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깃는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 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꼭대까지 물을 원래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깃는데 그런 물 깃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제 줄 섰다가 끼어들었다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물 싸움에 물 대신 싸움을 하고 엄청 힘들어요. 북한은. 네,
1: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0: 그렇습니다.
1: 낮은 네, 층일수록
0: 그렇죠. 낮을수록 비쌉니다. 북한은 아파트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낮을수록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갑자기 네. 벗어버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제가 24층을 출퇴근 시간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1: 네.
0: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하면 관리공이 있는데 관리공이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1: 네.
0: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1: 와,
0: 숨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한참 벌떡벌떡거리면 또 숨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1: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체력이 네. 좋으셨잖아요.
0: 아, 그리고 내려올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잖아요.
1: 네.
0: 막 내려다 보면 세상에.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 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이따가 가야 돼요.
1: 회사 지각도 하면 안 되고.
0: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물의 전쟁.
1: 네.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0: 예,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1: 네.
0: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1: 네.
0: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1: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0: 네.
1: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돈내산은 물에 대한 이야기들,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남과 북의 언어로 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한 차례씩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목포의 온세대교회 유대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일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제자들은 지금 배가 파선 지경에 놓였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재정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는 풍랑을 만나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홀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 참 자유를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임무이며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수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교회에 가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수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속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다는 말씀이겠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나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지요? 세상 것과 나의 것과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내 영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찬송으로 찬송 썸머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경배해야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신봉하고 진리라고 믿는 거짓 믿음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아 우리를 미혹해하고 헷갈리게 하지요. 사탄도 사이비도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하고 신중하게 최고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찬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미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한 예법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직접 설명해 놓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춘 경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쉽게 찾으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의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파란만장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렸죠. 1억 원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노력과 예씀으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 일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어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선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모든 것 정말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고백 속에는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그 천사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주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왜 가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가 되었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 꾀와 자기 노력만 찾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정말 옛날의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얼마나 그 이 천사가 볼 때에 야곱이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가 하면, 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잡히고 옷도 찢어지고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그것의 상징인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근데 동이 터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에서가 바라봤어요. 에서가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장자권도 뺏어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거느리고 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여기저기 피 멍든 자국도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뜯겨가지고 뭐 없는 머리도 많이 뜯겨 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절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그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과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얻어맞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팔자가 펴지면 좋은데, 머리에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옷도 아주 멋있는 옷도 입고 최신 뭐 메이크업 있는 것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걸어, 뭐 그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는
지금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를 받은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은 바로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에서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다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도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중에 종들은 맨 앞에 그 아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 거기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몇 대씩 나눠가지고 형이 또 뇌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 야곱같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담대해졌어요. 맨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정말로 저주와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것은 양 다리와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섯 개의 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한번 일어서고 일곱 번씩 그렇게 절뚝거리며 나가는 바로 그 겸손함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4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란 단어를 이 짧은 20절 속에 다섯 번 이상 써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습관처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모든 것이 풀려지는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형이 자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 뭐냐면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근데 이게 쉽게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길은요, 직선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1400에서 1600km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죠. 그리고 재산도 많죠. 거기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야곱 얘기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앞에 돈 천만 원 준다고 내 시키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날 때 야곱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조상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사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좋고 야 이거는 누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한 그것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상치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도 소용이 없겠지.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내 지금 환경이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8절에 보면 평안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바다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간 길은 형에서부터 문제지만은 이 라반 만났죠. 형에서 만났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평안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18절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포로기한 할 때 걸어갈 때 그가 아하와 관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금식했죠. 그 금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는 왕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마병과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한 1600km 되는 긴 길인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강도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이 왕이 준 보물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넣을 금, 은, 그릇들 그 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적질은 이거 돈 있는 곳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나한테 요청하냐?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편안한 길이 나에게 있어요. 유익된 길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의 이 용사들만 모아놓는 11장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18,000가지 정도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선택 속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앞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행동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예수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예배자로 그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형이 가는 길과 자기 가는 목적이 달라요. 형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세일 땅으로 가고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잠깐 들렀다가 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은요, 유명한 영적인 도시기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중요한 가나안 성읍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자주 넘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다나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하는 것이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고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좀 어려운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드린, 옛날에 제사드린 분 있으면 제사상에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봤어요? 다 죽여요. 제물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현

0: 성장이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여러분의 세계는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

0: 시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지요.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선한 동기로 행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을에 한 처녀를 열렬히 짝사랑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신학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신학생의 가슴에는 처녀를 향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처녀는 양말 공장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학생은 양말 공장을 망하게 해서 처녀에게 복수하겠다는 엉뚱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신학생은 오랜 연구 끝에 편물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몇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 하나로 훨씬 더 많은 천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성공을 향한 욕망이 신학생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은 성공을 위해 신학을 그만두고 편물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기계의 도입을 망설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물 기계라는 놀라운 발명을 했지만 잘못된 동기를 품었던 이 청년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1589년 세계 최초로 편물 기계를 개발한 윌리엄 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칼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능력도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것인지, 그 선한 동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감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선한 동기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과 비전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인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행군 나팔 소리로 임마누엘 목사 사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생활 가운데도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3편은 어떻게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말,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 103편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에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은택이 무슨 뜻일까요? 은택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글 사전에 보니까요, 은혜와 덕택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덕이다, 덕택, 아 요거 덕분입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은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은택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했을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 은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후하게 베풀다는 뜻이 은택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롭게 대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선으로 갚아주다라는 뜻이 은택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은택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삶을 다루어 오신 방식, 이것이 은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다루어 오신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대해오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대우,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우하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흔적,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너 받은 복이 몇 개니? 어떤 복 받았어? 무슨 복 받았어? 이런 것들을 세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해오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오셨을까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때로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신 거죠. 은혜롭게 대해 주신 거예요. 이 은택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원어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이 시편 116편이거든요. 거기 7절부터 9절 보면 이러한 은택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7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이제 후대하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은택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은데 문맥에 맞게 한쪽은 은택으로 번역을 하고 한쪽은 후대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택이 뭐죠? 시편 116편 8절은 하나님의 후대하심 은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닦게 하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대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보실래요? 2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은택을 우리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감사할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본문을 하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다윗은요, 뭐라고 해요? 잊지 말래요. 그 모든 은택을요, 잊지 말라라고 이 단어를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의 큰 대적이 뭘까요? 어떨 때 감사를 상실하게 될까요? 고난이 오면 때로 우리 감사가 위축이 돼요. 예, 감사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감사보다는, 아이고, 왜 이러지? 때로는 어려움이 오래되면 불평,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런데, 고난도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는 대적이긴 하지만, 감사를 빼앗아가는 더큰 대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망각이에요. 망각.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현재의 어려움은 크게 보이고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힘들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광야는 없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냥 광야에 내몰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무슨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뜨거운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이. 밤에는요, 그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그리고 식량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요? 지면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요,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 광야 생활을 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 원망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만나가 내립니다. 여전히 구름기둥, 여전히 불기둥, 여전히 필요한 것들로 광야생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당연함이 되기 쉬워요.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지 뭐. 아니 뭐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뭐. 주일날 밥 먹는 것 당연히 먹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은혜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까지 기다리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올까요? 감사는 저절로 우리의 감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나 중심이잖아요. 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사가를 잃어버리기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의도적인 언어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01장이 있어요. 그 찬송 가사가요, 참 오늘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담겨 있다고 봐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뭐 하나님이 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게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곳에서 감사의 말이 나온다면 또 하나 이 감사의 말은 그 은혜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말, 만족하는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은택의 내용들인데요. 뭔지 보실까요? 3절 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사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예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만족은 언제 올까요? 만족은 언제 오죠? 자, 히브리 원어를 좀 보니까 그 사바라는 단어가 쓰였던데요. 이 만족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배부르게 하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 숟갈 먹으면 만족해요, 덜 만족해요? 한 숟갈만 먹고 그만 숟갈을 놓으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밥 한 숟갈이 들어갔으니까 입맛이 돋군단 말이에요.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거죠. 잘 차려진 음식을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사바,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충분히 채우다라는 거죠. 반만 찬 것 만족이 아니에요. 충분히 차야 돼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가득 채운 상태가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때 찔끔찔끔 조금씩 밥 한 숟가락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만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죠. 아, 맞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막대사탕처럼 달콤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때로 고난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좋은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져야 만족을 누리잖아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의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자의 만족과 신자의 기쁨,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요, 단순하게 무엇인가 나의 삶에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자의 만족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배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만족한 삶입니까? 재산이 넉넉하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요, 굶주리고 힘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질병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받는 박해와 고난이 그에게 따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족,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자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만족하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만족해야 거기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 더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생애 말년에 기록한 시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먹을 초장에 풀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마실 물이 언제나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이 다윗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출처는 아니에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목자가 인도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좋은 목자가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은 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믿습니다. 목자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양의 부족함 없는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때로 목자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어요. 양을 거기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 목자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대로 몰고 가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목자가 보는 양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쪽 초장이 아니라 저쪽 초장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려면 때로 산을 건너가야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때로 가야 되는 거죠. 양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많은 사람이 가진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가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사의 언어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한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림을 통해 이 감사의 언어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이 구조가 있는데요. 1절과 마지막 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구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3편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는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아예 똑같죠. 시편 103편의 시작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편 103편의 마지막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마치, 이건 무슨 구조라고 그러는지,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럼 샌드위치 빵을 빵 두 장에다가 사이에다 넣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그러한 찬양에 대한 표현의 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의 찬양이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의 찬양은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와요? 만족이 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이 와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행동,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족함,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할 때 나오는 고백, 주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뭐하실까요?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언어를 고백할 때 그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걱정해요, 근심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힘찬 찬양으로 바로 출발해봤어요.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복된 주일 보내셨나요? 행복한 주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주일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 맞이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올 때 보니까 조금은 또 날씨가 좀 선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은요 이 말씀 함께 붙잡으며 출발하려고 해요. 바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나눠드릴게요.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아멘. 길을 잃을 때도, 깊은 물을 만날 때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곱씹어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죠.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감사의 고백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은요,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나눠주실 수 있어요. 서머 스페셜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찬양, 듣고 싶은 찬양, 그리고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메시지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권우경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강상구의 열린 문,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서머. 찬양하며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구체화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오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키워드 썸머 구체화를 주제로 한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17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찜썸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체화예요. 또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기도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기도라고 보내시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오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구체화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오늘은 보내주세요. 기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 이미지 파일 보내드립니다. 주어진 오늘을 홀리원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체화예요. 오늘 말씀 본문과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풀 패키지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구체화 어떤 묵상일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막연한 바람만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아뢰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기도는 응답을 통해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바꾸어감을 보여주십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불안이 신뢰로, 막연함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주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체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시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문으로 함께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화를 주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저의 마음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무엇을 구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게 하소서. 혹시 아직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듬어 주세요. 제 안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염려보다 평안을, 조급함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와 머물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언제나 사랑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는 시간,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서머로 함께 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구체화를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또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울어질 때

시작된다라는 말도 떠오르는 이 아침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휘감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기대 많이 하시면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대함으로 이 아침 힘차게 또 기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그리고 묵상 글 오늘의 기도문까지 풀 패키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8시까지 기도라고 들어오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마음도 샵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자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 말보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핏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탄식어린 질문이 오히려 니체의 철학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핏기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니체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핏기 없다는 말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무더운 여름 시장 가판대에 놓인 생선처럼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핏기 없는 세상으로 만든 주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니체는 그 주범으로 그 시대의 종교를 지목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성경을 보면 그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을 따스한 온기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동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딱딱하게 굳은 종교적 신념과 교리만이 허공을 울릴 뿐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좁은 신학의 틀 속에 욥을 집어넣고 마구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비판이 둔탁했다면 더 좋았으련만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그들의 신학적 언어들은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벗어난 신학은 허무하지만 인간을 잃어버린 신학은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그리 무덤덤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핏기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핏기 없이 무감각하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회당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회당 안에 귀신이 있었고 그 어둠의 영이 회당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안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저

돌덩어리로 변해버린 회당을 기계적으로 오가며 핏기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자로 있던 시대도 핏기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짙은 먹구름 덮인 하늘 아래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억압과 착취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청정한 하늘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들도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욕과 욕망의 먹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중첩된 절망의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아래에서 핏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핏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요단강 문을 가르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적군의 눈을 멀게 하여 포로를 잡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압에서 내려온 도적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도적떼들이 몰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인륜을 배반하고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까지 협박을 한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은 포악한 도적떼들에게 놀라 혼비백산하여 시신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신을 버린 곳이 엘리사가 묻혀 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신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핏기 없이 메마른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마른 뼈로도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의 영적 권세와 능력입니다. 교회는 핏기 없는 세상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핏기 없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드릴라에게 속아 힘을 빼앗긴 삼손처럼 영적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이 장난질을 쳐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권세와 권력의 힘을 자랑하라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영적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려면 핏기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중심에서 밀려나가 소외된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마른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듯이 우리 손에 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건져내야 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0: 것이 없으며 버려도 좋은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버려도 좋은 것은 없다. 생명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이 시대의 죄악된 구조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들을 단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면서 살리고 살리고 또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엘리사의 마른 뼈도 죽은 자를 살렸듯이 마른 뼈 같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핏기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더 힘을 내어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성안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안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알랑로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23-23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628-226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그동안 38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것은 다 쉽지 않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저에게 참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세속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던 고린도 가운데 교회로 있으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세속에 오염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가 그냥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그 질책들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속상한 그 사도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꽂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다. 이것이 바로 38번의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가운데 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후서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누가 저를 고발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저의 그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강의 설교가 될 텐데 그 강의 설교를 그야말로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직면해야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싶어서 그래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제 마음속에도 안 될 것 같은 감동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린도 후서를 강의 설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아주 강한 감동으로 고린도 후서를 계속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받은 감동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 설교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네 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 고린도 전서 5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어떤 좀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그 교활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런 것들과 사귀지 말라고 아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쓴 그런 편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오히려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보낸 건데 이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우리를 갖다가 뭘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분열하는 상황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대표단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이걸 그냥 보내지 않고 디모데에게 가지고 가서 직접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바울을 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사람이 한번 이 마음이 죄로 이 그 덧나기 시작하면 싸늘해집니다. 잘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막 그냥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은 아주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예, 그걸 좀 오해를 풀려고 그래서 갔는데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정말 큰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속에서 계속 아픔으로 끓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분노나 상처받으면 이게 안에서 자가 발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받은 상처가 뭐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고 엄하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편지인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2장 4절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 편지가 어떤 건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예,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편지를 말하는 게. 그래서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을 흘리며 썼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혹독했죠.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런 아마 내용의 편지를 썼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어떤 그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엄히 경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는 정말 아주 심한 우울증에 가까운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고 나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분노를 쏟고 나니까 예, 사단이 그 마음의 뒷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늘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어떤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상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그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이 상한 마음의 뒷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런 힘든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바울사도가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 봤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빌립보를 가게 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디도를 만납니다. 자, 그럼 디도한테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디도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그 혹독한 편지를 받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고린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편지를 보내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편지가 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행복해진 거죠. 고린도후서 7

7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네 번째 편지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고린도 후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러는 거죠. 예.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래서인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사도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위로를 얘기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게 위로예요.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너무 상처를 주고 막 아프게 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그 받은 상처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려고 계속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너무 속보이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로 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깨달아보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으니까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 예,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한 것이 아니어도, 예,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창조.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조물주적인 그 사랑, 이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섭리.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때때로 알 수 없지만 그런 여러분 아세요? 그 섭리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 섭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책망과 심판. 이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미움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간절한 표현입니다. 예, 죄에서 돌이키라고. 관심 없으면 책망도 안 해. 정말 사랑하시니까 책망하는 거죠. 이 책망과 심판,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기다리심. 기다리심. 예, 때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지 그 모든 악함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많은데 저 인간 당장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벼락을 쳐서 죽여야 딱 맞는데 안 계신 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이 구조적인 악기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방치하십니까? 이 나라 이 꼴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오심. 예,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구세주의 사랑. 어느 날 문득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 역사 가운데 오시듯이 그렇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섯 번째, 격려와 지지. 예,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역. 예, 사역. 여러분, 사역이 또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예, 우리에게 오늘날, 예,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어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 봉사를 감당하라고, 혹은 어떤 그런 긍휼의 역사를 위해서, 예, 사랑부라든가 어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또 다락방장 순장 맡아가지고 정말, 예,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맡아가지고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되나. 예. 믿으니까 맡겼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1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죄악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된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첫 마디가 뭐냐? 나하무, 나하무 안미였어요. 나하무, 나하무 안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참 절묘하게도 이사야서의 구조는요, 성경 전체의 구조와 아주 그대로 똑같이 닮았습니다. 예,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39권이 구약인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에 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는데, 그런데 그 신약에 해당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 첫 부분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이잖아요. 근데 그 첫마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우리 말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우리 문법 이야기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첫마디가 나하무예요. 나하무. 위로하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하무, 나하무.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가 안미, 내 백성을. 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예, 여기 바울사도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의 소식이 들려오듯이 그렇게. 예,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문제는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피할 길,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역사, 그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위로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상황은 동일하지만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놀랍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새롭게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새롭게 체험함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 대신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를 거기서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앙의 사람이 그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놀랍게도 그 순간에 거기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까지 아프신,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시면서, 그렇게 수치당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박종호 장로님, 차양설자인 박종호 장로님, 이분이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간 이식을 받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간 이식을 받아야만이 이제 살 수 있는데, 이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체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딱 보고는 가족 중에서 매칭되는 사람 통해서 간 이식을 받는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그래서 아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은 또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딸들이 되니까 딸들로도 봤는데,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둘째 딸 간이 무지무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 거는 조금 무리하면 한 사람 거 갖고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째 딸이 혼자서 간을 이식하게 됐어요. 부분 이식을 한 거죠. 그런데 박정호 장로가 지금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만 할 때마다 눈물 글썽거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 뭐 간암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지 모르고 간 이식받고 뭐 그래서 뭐 고통받고,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간을 잘라주고 나서 그 딸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걸 볼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 간을 아버지에게 잘라주고 나서 딸이 고통하는데 그건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그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할 때마다 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한테 떠오른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었대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실 때 자기의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송명희 시인이 썼던 가사를 썼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고. 예, 십자가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아름다운 진보와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진보와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달음으로. 예, 고난당할 때, 어려운 겨울 때 진짜 힘든 것은 고난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마다 정말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올라오는 질문, Why God? 하나님 왜?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가장 심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한테

0: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오는구나. 정말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역사가 이걸 통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그 말할 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만약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나 절대 주님 안 믿지. 나 인간 안 될 뻔했는데 예, 지금 내가 아, 진짜 사람 꼴 아닐 텐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찾고 이런 고백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어려움 겪을 때 그때 막 힘든데 그것 때문에 진짜 아,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일 없었으면 제가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농담을 잘 하시니까 꼭 묻더라고요. 그래? 좀 더 줄까? 그럴 때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 위로예요. 예, 고난 가운데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내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게 위로예요. 그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게 말할 수 없는 위로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울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교회에 전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이 은혜를 날마다 일마다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바로 내가 받은 이 위로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아침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삭막해 보이는 세상의 면면마다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과 손길이 촘촘히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두 곡으로 문을 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작곡가 김지은의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방란의 소원 두 곡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두 곡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당연한 것은 없어요. 박고은의 음성으로 들으실 거고요. 소원, 빨간 약의 목소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